0: 힘들게 날 뽑아낸다고 한데도 평생 그 자리 비워주겠지.
1: 아마 난 아닐 거야. Yeah. 아마 맞을 걸 이젠 둘만의 비밀 만들어줄게.
2: 쉿, 둘만의 쉿.